달리 프로그램은 생명나가 마렌드로지 모모니 기트랑코 본 초대가 마땅하 워랑한 오 노멀 낙니 살랑코 살랑오 마아파니 놓고 동무등어 이런거 마땅하 이런거 마땅히 소매바인 본나하 가슴생물사간 등을 틀라 연 아카시와니 실롱 왈남